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자. 네가 내든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.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.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.

시절은 더 빡세이건 더 남색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치킨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최고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을

점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 대로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릴게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

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. 내가 내든 절대로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.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.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.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보면 어는 거야.